0: 마내한국약간있다
1: 미파스포트가을리
0: 마내한국어한다
1: 푸드가을리라이도에
0: 마아빠는피아노사다
1: 퍼가오벤다나이
0: 마아빠는은사다